0: 바코트 수수이다 바라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